0: 버스의 첫 운행.
1: 이른 아침부터 꼬마 버스들이 모여있네요. 무슨 일일까요?
0: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아이고. 그게 뭐야?
2: 아이고, 그 정도 나도 할 수 있다 뭐.
0: 정말? 그럼 어디 한번 해봐.
2: 못할 줄 알고.
3: 여기는 좀 더 연습해야겠다.
2: 아이, 난 왜 안 되지?
0: 이게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? 이렇게 어? 힘을 주고.
2: 아이고, 그게 뭐 대단하다고.
4: 얘들아.
1: 어? 자,
3: 시투, 하나 언니는 웬일로 오신 거예요?
5: 시투가 오늘 연습에 손님 역할로 꼭 와.

0: 달라고 해서.
1: 연습? 무슨 연습이야?
2: 오늘은 타요를 위해 정류장에서 손님 태우기를 배워볼 거야.
0: 우와, 빨리 가르쳐 주세요.
1: 그럼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.
2: 좋아, 먼저 로기가 한번 해봐.
1: 네.
2: 자, 시작한다.
1: 네.
0: 손님은 여기 서 있으면 되지.
1: 이 베테랑 로기님의 시범을 잘 보라고. 너의 방귀쇼보단 100배는 멋질 테니까.
3: 치.
1: 어서 오세요. 출발합니다. 도착했습니다.
0: 이야, 로기 잘하는데?
1: 기본이죠. 봤지? 이렇게 하는 거야?
0: 그 정도쯤이야. 나도 잘할 수 있어.
2: 좋아, 이번엔 타요 차례다.
0: 네. 모두 잘 보라고요. 타요.
2: 정류장을 지나쳤잖아. 안 돼, 타요. 뒤로 가면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서 위험해. 자, 다음은 문 열기.
0: 문 여는 것쯤이야.
2: 아이고.
0: 생각보다 어렵네.
4: 됐다.
0: 나 탄다.
4: 타요,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에게 인사해야지.
0: 어서 오세요.
1: 그게 뭐냐?
2: 말투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어.
4: 내가 언제 그랬어? 치.
2: 자, 마지막으로 주위를 잘 살피고 출발하기.
0: 출발!
2: 타요, 출발할 땐 주위를 잘 살펴보고 천천히 가야지.
0: 주위를 보며 천천히.
2: 아이고, 이런.
0: 어때요? 저 잘했죠?
2: 글쎄, 아직은 연습을 좀 더 해야겠다.
0: 네.
1: 나한테 비하면 타요는 아직 멀었다니까요.
4: 너도 처음에 응? 그랬잖아.
1: 응? 아이, 그랬었나?
4: 그래.
0: 근데 타요는?
2: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더 연습해보겠대.
0: 와, 대단한데 타요.
5: 하나!
2: 이게 무슨 소리지?
5: 하나, 큰일 났어. 저기 일하러 가야 하는데 엔진이 이상해. 빨리 좀 봐줘.
0: 그래? 자, 얼른 점검대로 올라와. 이런, 큰일인데.
2: 왜 그래?
0: 아무래도 오늘 일하는 건 힘들겠어.
2: 그럼 대신 나갈 버스가 필요한데.
4: 어쩌죠? 전 곧 나가봐야 해요.
2: 로기, 넌?
1: 저도요.
2: 일을 어쩐다.
0: 저 연습 다 했어요.
6: 왔다, 타요.
0: 내가 왜? 그래, 타요가 있었지.
2: 하지만 타요는 아직.
0: 아직 좀 어설프지만 타요라면 잘 해낼 거야.
2: 할 수 없지. 오늘 일해야 할 친구가 고장이 나서 네가 대신 나가야 할 것 같아.
0: 네, 제가요?
1: 파이팅!
4: 부탁해, 타요.
7: 결국 타요가 대신 운행을 나오게 됐어요.
0: 이렇게 빨리 운행을 나오게 될 줄이야.
2: 가장 중요한 건 손님에 대한 배려야. 조심조심, 명심해.
0: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정류장이다. 조심조심, 천천히. 조심조심.
8: 거북이가 따로 없구만. 거 앞에 빨리 가요.
0: 지나쳤네.
2: 문 열어주세요.
0: 아, 맞다, 문. 네.
2: 문이 왜 이래?
0: 안 돼.
2: 왜 저러지?
8: 뭔가 어설픈데?
0: 다시 침착하게. 다 됐다.
3: 이제 타도 되는 거니?
9: 네. 아, 인사해야지. 어서 오세요.
2: 양 어설픈 걸. 너 초보 버스구나.
9: 아, 어때? 네. 그럼 출발합니다. 아, 잘하고 싶었는데.
2: 역시 아직은 무리였나.
8: 걱정이 된 C2가 결국 타요를 따라 나왔군요.
2: 이 근처에 있을 텐데. 저기 있다. 아, 힘이 없네. 내가 한번 가볼까?
4: 어? C2, 여기 웬일이에요?
2: 들키면 안 돼.
4: 타요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?
2: 라니야, 네가 한번 가볼래?
4: 알겠어요.
9: 다음 정류장에서는 잘해야 될 텐데.
4: 타요!
9: 어?
4: 라니! 운행해보니까 어때?
9: 실수 투성이야.
4: 에이, 처음부터 잘하는 버스가 어디 있어?
9: 하지만 정류장도 지나치고 문도 제대로 못 열었어.
4: 그것뿐이야? 나는 더 했어.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빙글빙글 계속 돌기도 했고 사람들을 엉뚱한 정류장에 내려준 적도 있어.
2: 여기야? 기다려!
4: 지금 생각해도 내 첫 운행은 실수투성이었어.
9: 라니도 그런 때가 있었어?
4: 나에 비하면 넌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.
9: 그런 걸까?
4: 그럼! 처음엔 누구나 떨리고 긴장되는 거잖아. 힘내. 그럼 나 먼저 간다. 화이팅.
9: 고마워 라니. 좋아, 힘내자 타요. 버스 정류장이다. 조심 천천히.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다음은.
10: 자, 어서 타자.
9: 싫어. 나 무서워서 버스 안 탈래.
10: 버스는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.
9: 어떻게 하지?
2: 타요,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?
1: 시트!
2: 로기!
1: 여기서 뭐해요?
2: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. 저길 봐.
1: 타요잖아.
9: 내가 뭔가 해야 돼.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? 아, 그거야. 엄마야.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. 그럼 좀 더 세게! 꼬마야, 이건 어때?
2: 무섭다!
9: 성공이다! 성공! 이번 건 실수. 엄마, 이 버스 진짜 재밌어요. 정말 웃겨. 엄마, 우리 이 재밌는 버스에 빨리 타요.
1: 그래.
2: 대단한데?
11: 뿡뿡, 멋진데?
9: 자, 그럼 출발합니다.
6: 출발!
2: 뭐, 좀 엉뚱하긴 했지만 제법인데 타요.
8: 모든 게 처음엔 타요는 힘들었지만 용기를 내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. 타요,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.
9: 우리는 친구.
8: 화창한 아침, 저기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.

0: 근데 뭘 하고 있는 거죠?
1: 여기 있나? 없네.
0: 아,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봐요.
2: 다효는 찾기 어려울걸?
1: 아무리 꼭꼭 숨어봤자 이 로기님한테는 소용없다고.
3: 여기 숨은 줄은 모르겠지.
1: 아이, 대체 어디 숨은 거야? 찾았다!
4: 깜짝 놀랐잖아.
1: 놀라긴. 그럼 이번엔 네가 순례할 차례지.
0: 9시가 되었어요.
2: 로기야, 너 일하러 갈 시간 아니야?
1: 어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?
4: 로기야, 조금만 더 놀다 가라.
1: 아, 미안해. 갔다 와서 또 놀자.
4: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?
2: 너무 서두르지 마, 타요. 너도 곧 일하게 될 거야.
1: 아, 이게 무슨 소리지?
2: 하나 언니한테 점검 받는 게 좋겠어.
1: 지금은 늦어서. 갔다 와서 봤지 뭐.
5: 어, 로기야. 일하러 가니?
1: 네, 타요랑 노느라 깜빡할 뻔했어요.
5: 그래? 어?
4: 저도요. 저도 같이 가고 싶어요.
5: 로기야, 타요도 같이 나가보면 어떨까?
1: 에? 타요도 같이요?
4: 정말요? 그래도 돼요?
5: 대신 로기 말 잘 들어야 돼.
4: 물론이죠. 신난다.
1: 아이, 괜찮을까?
5: 든든한 네가 같이 있는데 뭘.
1: 제가 좀 든든하긴 하죠. 예.
5: 그래, 너한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.
1: 네, 그럼 다녀올게요. 타요, 내 말 잘 듣고 따라와야 된다.
4: 당연하지. 출발.
2: 쟤들 괜찮을까요?
5: 걱정 마, 잘할 테니까.
1: 타요, 잘 따라와. 여기서 잠깐 정지.
4: 정지. 어, 저건 뭐야?
1: 곧 기차가 들어올 거야.
4: 기차?
1: 어, 저기 온다.
4: 어, 어디? 어디? 왜? 나는 기차 못 봤어.
1: 가자.
4: 기다렸다 기차 좀 보고 가면 안 돼?
1: 너 혼자 어떻게 오려고 그래? 어서 따라와.
4: 보고 싶은데. 자기만 기차 보고 나는 못 봤는데. 치, 흑, 치, 흑, 빼.
1: 언제까지 그럴 거냐? 이제 곧 정류장이라고. 자, 천천히 멈추자.
4: 알았어.
1: 어서 오세요.
2: 저 앞에 도로 공사 중이래.
6: 어, 조심해야겠네.
4: 도로 공사? 어디? 대체 어디라는 거지?
3: 에이, 잠깐이면 괜찮겠지.
1: 어? 타요, 어디가?
4: 잠깐만, 금방 올게.
1: 타요, 아이 참.
4: 어디지? 어? 아, 저쪽이다. 우와, 진짜 신기하다.
7: 처음 보는 꼬마 버스네?
4: 네, 얼마 전에 새로 왔어요.
7: 어쩐지.
4: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?
7: 도로를 포장하기 전에 흙을 고르게 하는 거야.
4: 와, 고르게. 대단해요.
7: 녀석 호들갑은?
1: 아이 참, 타요는 어딜 간 거야?
7: 어? 거기 서 있으면 지나갈 수가 없잖아.
4: 아차차, 어, 미안해요.
1: 조심해! 야, 갑자기 나오면 어떡해?
4: 로기야, 괜찮아?
1: 큰일 날 뻔했잖아.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?
4: 미안, 다신 안 그럴게.
1: 어서 따라오긴 하셔. 왜 이러지?

0: 시동이 안 걸려.
1: 왜 갑자기 멈춘 거지?
2: 고장인가?
3: 로기의 엔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.
0: 로기야, 왜 그래?
4: 움직일 수가 없어.
0: 그럼 어떡해?
1: 나 빨리 가야 하는데.
2: 큰일이네.
0: 어쩌지?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아, 그래!
4: 어떻게 하지?
0: 로기야, 내가 도와줄게.
4: 네가 뭘 어쩌려고.
0: 걱정 마,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. 로기야, 이걸 잡아.
4: 알았어. 네가 날 끌고 가겠다고? 근데 넌 길도 모르잖아.
0: 그건 네가 도와주면 되지.
4: 아, 그치만
0: 운행은 끝까지 맞춰야 하잖아.
4: 그건 그렇지. 좋아, 한번 해보자.
0: 응, 출발한다.
4: 타요, 1차선으로 가야 돼.
0: 좋았어.
2: 아니, 이게 웬일이야?
0: 버스가 버스를 끌고 가네.
5: 신기하다.
0: 로기야, 이젠 어디로 가야 돼?
4: 왼쪽으로 돌아서 정류장에 서면 돼.
0: 알았어. 출발!
4: 안녕히 가세요.
0: 안녕히 가세요.
1: 타도 될까?
4: 네, 어서 타세요. 어서 오세요.
0: 어서 오세요.
4: 이야, 타요, 너 제법인데. 자, 출발합니다.
0: 출발합니다. 우와, 길이 복잡하다. 어느 쪽으로 가야 돼?
4: 우리는 지하도 말고 옆쪽 길로 가야 돼.
0: 알았어.
4: 잘했어.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.
0: 너 정말 길을 잘한다.
4: 손님을 태우려면 먼저 길을 잘 알아야 하거든. 아, 저 버스 정류장에서 서야 돼. 왜 그래?
0: 아무것도 아니야.
3: 타요는 태워야 할 승객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어요.
4: 어서 오세요.
0: 어서 오세요.
4: 출발합니다.
0: 출발. 자, 역시 너무 무거워.
4: 타요, 너 괜찮아?
0: 괜찮아. 오르막길이다. 로기야, 꽉 잡아.
4: 타요, 괜찮겠어?
0: 그럼 걱정 마.
4: 힘들지. 견인차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걸 그랬어.
0: 아니야,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거야.
4: 하지만 네가 너무 힘들잖아. 그럼 나도 도울게.
3: 로기도 타요를 돕기 위해 열심히 바퀴를 굴렸어요.
4: 타요, 힘내. 이제 거의 다 올라왔어.
3: 둘은 마치 한 대의 차처럼 움직여 오르막길을 올라왔습니다.
0: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아.
4: 힘들었지? 다음이 마지막 정류장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.
0: 좋았어, 가자. 도착했습니다.
4: 안녕히 가세요.
2: 파라버스, 정말 수고 많았어.
4: 타요, 정말 고마워.
0: 에이, 뭘. 나 때문에 네가 고장난 것 같아 미안했어.
4: 아니야, 너 아니었으면 운행을 마치지 못했을 거야.
0: 어? 기차다!
5: 안녕.
0: 로기야, 나도 기차 봤어. 진짜 멋지다.
4: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모습이 꼭 기차 같다.
0: 어, 정말. 자, 그럼 타요기차 출발합니다.
3: 태격태격하던 타요와 로기가 어느새 서로 돕는 좋은 친구가 됐네요.
0: 칙칙!